0: 아시라니요, 아시라니요.
1: 세세미에 아시다.
0: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가가니 아 우야가며 아사시니아게 파이니로 안나오스다 미디어 마주마지 마주마지 니오우 아빠니오 왕판 왓카니기야 프로 워무컴 미니아무치엔 환마치덴 아광소비 말한디 도스네비 키니코세요 대냥코파아노요냠미야 파도호만나 낙상세 왓카오디야 프로 워무컴컴 세냐미 로소니아 사피에메카 왓온나 위아스노만 내디디마엘리티야 Why?